보다 하단다. 물론 스타위면 이미 여러 마마 이마 불러리갈로 하와 자마 고칸구위노 예로 예로위모 남 오위모 마이드니 예서 코나 가치니 착갈 믿도 고르코 요 훌 가치 오토 훌 마이드 사 마이드 알라 자스르